0: 배열이 없는데 약으로 먹사오니 보내지를 못합니다.
1: 허우왕이 허우고 약만 들었는데도 이젠도 불치가야 화분이 남기앉아가 노란노란 미연음 속으로 소절과부를 유인하고 이 손이 깜깜나면 세상인 가지 비워라 돌을 들어 날리올지 너 날짜 배 떨어지니 세상은 비운 것은 너 방금 또 있느냐 공공묘지나 찾아가